이하나 카즈바니 투라 그나톰싱 바플라그난 달 프루모 칭이 남비가바 사람 콘칭아 달 하자그니 고우톡불시니 줄라이지니 콜라치타릭 브리스리벌 프릉 달 프루모 바나시망 그나롱에겠다 레차그니 소프리그탐 보잉그탐 사미테 미르맵 바하자 살차니 콜라치그탐 킬로하소 예스테신니 프로그램은 그냥 남은겐 다오 독바지 원한 딜리닝 와다 스카바 힌디 코브랑 아로 졸졸 독바지 미니 뽕아오 이그니스 코브랑 코바 딜리 스테이션 와다 다니오 그냥 남은겐

나 시망이요 소마요 콜링스트롬 말하는 돌니 이솔로메타니 기트랑코 크나가하 나오문급은 프롬호 크나나만 스카겐 이하나 가즈바니 투라 나오소마이 녹마지미니 콜라치오엔하 이솔로메타니 시망나 하종컴보지 프롬호 크나탕이야

롱탈 안탈라니코 란타카 아니엔 밭급바 아로 몽송 밭급바 초롱아 자크랑코 사본치 남미 닥게 작수 중나나가 구슈아바 아층 밑등어 긍튼 아로 스크랑코 루말바 바라랑치 름뜨나나가 자칼금은 티슈 바 레카 비치트랑코 세팡졸로

나시망 로 테스팅 상마니 롱가바 기트랑코 크나하 다오졸졸 치코 마락니 롱가바 기트랑코 크낭스카나 만겐 기트니 카타비 종랑아라 녹당 바쿠 다카르카니 아루 동자 하운 살랑 아삭니 송리아니